아버품 빔빔 빔빔 빔빔 빔빔 고름 수월와 합비 아버품 빔빔 아싸리 랍지 텔레피 텔레피 아버수아주 원이나 마원상과수 마와배수 마와트럼펫수 Chai, praise the Lord. Come on, we sing, Baba. Mumbram yeng yeng, radia yeng.